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김순옥 작가의 수필, 어쩌다 엄마, 신정국 시인의 시, 산문시, 되돌아보는 인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필, 어쩌다 엄마. 딸의 결혼식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어느 아침이었다. 나는 시집 와서 15년간 친효륙보다 더 가깝게 지낸 아랫집의 어쩌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봉 어머니, 미연이 5월 4일에 결혼해요. 별일 없으시면 오세요. 그러자 성봉 엄마가 말했다. 에구, 어쩔까? 내 지금 다리가 아파 꼼짝달싹 못하는데 그나저나 좀만 나아져도 꼭 가겠소. 세월은 참 빠르다. 내가 시집 온 지도 벌써 40년이 됐다. 나는 금방 시집 왔을 때 농산일을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어쩌다 엄마가 와 돌피도 알려주고 논기음 매는 법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었다. 어쩌다 엄마는 내가 시집 왔을 때 37, 아이 다섯을 키우는 중년 아주머니였다. 항상 환하게 웃고 마음이 착했으며 일도 노래도 뜨개질도 잘하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었다. 헌데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어쩌다 엄마라고 불러 궁금했다. 시어머니께 여쭈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아랫집은 열사 가문으로 며느리가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연달아 딸만 넷 낳았다. 계획 생육이 엄격하던 70년대 말, 며느리와 아들은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했으나

되돌아보는 인생. 지나간 삶을 어떻게 가시나무 밭길과 진흙탕 길을 헤치고 지나 여기까지 왔나 하고 되돌아보게 된다. 한때는 텅 비고 기울고 엉킨 모래탑도 쌓아보았다. 이 세상에 고고성을 울린 이래로 때로는 질투의 마음도 가져봤고 자기 콧대만 높은 줄 알고 남을 괄시도 해봤고 침착보다는 경솔한 일처리도 많았다. 한때는 부

풍선 마냥 실속 없는 환희에 들떠 안착하지 않았고 그러다가도 주체할 수 없는 자비심에 빠져 허송세월할 때도 있었다. 한참 잘 나아가다가도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시달려도 봤고 슬픈 비애에 잠겨 억제 못하고 허둥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털어내고 내 삶에 새로운 산소를 불어넣고 재충전하는 계기가 불행 중 다행히 찾아온 것이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내 일생에서 다 쓰지 못하고 소실된다면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니겠는가. 그냥 이대로 가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과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가정과 사회에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머리에 든 재능도 손에 든 재력도 값있게 써야 되지 않겠는가. 죽어 가죽을 남기는 범처럼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고 공헌해야 값진 인생인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백치가 된다 해도 두렵지 않을 것이며 인생을 헛살지 않은 참된 삶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김순옥 작가의 수필 어쩌다 엄마, 신정국 시인의 산문시 되돌아보는 인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 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